함께여서 행복했어. 당신의 목소리에 숨을 쉬고 당신의 눈물들로 일어섰어. 당신들의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 있을까? 수년간 우리가 만든 영화.

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.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죠. 네가 내든 어떠든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. 네 심속에 굵은 나이트 알기 또한 너의 일부 너에게.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.